0: 제가 사랑한 아마 무슨 미사트나 이거 예수 그리야 찬좀 이게처럼 이게도 약간 막 사바나 사카오 저보다 미워라카 미바티에 이거라 사카 이거 못 하지 무슨 그런 거 지금 못 하다가 디샤라지 좀 마시는 게 시작 봐 원치 하게 되는지 저거 카라지 뭐 그래서 나 야 사바 달아요 아니요
1: 야 사바 달아요 좀 티키야
2: 그럼 지금 무슨 기자님 그 두고 이렇게 좀
1: 그렇지 이 아시고 저기 아이나 사운드 뭐 사운드 뭐 삼는 거 아니야 라고 안 알아요 안 알아서 그렇게 거기 있어 이제 아무 사치 기도
2: 아니라 사운드 기어라 에 할래 뭐다 아무런 게 신기스 뭔지 그런 거
1: 아시는지 정말 뻔도
2: 뒤반대로 와 그래 근데
1: 마샤알라
2: 고마워 이제 근데 그치만 그치 없는 일 똑같다 난 나 커버하기 싫은
1: 그치 사기
2: 난 그치 난 그치 아니 나는 진짜 그러니까 맞아 진짜 무슨 얘기는 뭐야 진짜 진짜
0: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3: 진짜
0: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3: 진짜 진짜 진짜
0: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선생님 관치
3: 모델했다.
0: 내가 신선이 기대를 좀 감거든요. 고야 특히 하는 거 보관. 보관이 야라다. 너무 특가로 나 아야라든 품 전화쟁이 사카. 그럼 그나 그나 전화쟁이 사카. 그 가슴 휴대용 신사카. 내가 너무 그나 그나 쟁이 만나. 무슨 사카 때문에. 그러니까 아기랑카. 나도 고마.
2: 我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可以做啥都
4: maske shi take ta zuki ta zuki
0: yaron
4: jikin sa kullun jikin sa yake koma da ke in ta cizo ko ta fiji to in a fuska ta sai ne ka tushi sai dai wani kadara na ubangiji dan haka gaskiya yake kokarin ina roƙon kokarin jira don dakuna saboda ban aiki ina abu mutukar ban aiki na lalace to fa kullun kana tare da aljanna
0: an ga yaso wuta tsiya
4: wuta tsiya wuta tsiya zaka ka fami ta a ciki to dan haka shi yasa haka in aka ce gurin su gulu ba mai gyara wallahi abun kai kankan ka ji mu zaka iya
0: ba ka da daɗi
4: ba zaka iya da
0: yi ko da in ya gama ya kamata ya gyara shi
4: da ya
0: kasu wani ko ma'aikaci sai ga mutum ya shiga ban ɗakin ya gama amma ba zai gyara shi dan wani sai amfana ba to kawai sai tashi ya ba shi
4: haka yanzu to matsalar da yake ta samu kuma yana ta ciwo kala kala ko malaman tsafta suna ta maganganu amma ya kamata su ma ne su daɗa yi ba faɗaɗa faɗaɗa abin da yake jawowa abin da yake jawowa da kuma yadda ake sakaci da ake abin da shi akai
0: ai hana duru jami'in illa ke yana ciwa yawancin aka ruwan farko zai ta cuci cuci ce abin da yasa lokacin da mutane al'adar a tofar da yawon nan a faci hanci nan a tsari a nan ruwan farkon nan aka yi shi to shi zai fara tahowa da wannan to kuma za mu tako shi za mu shigo da shi cikin gidajen mu ɗakunan mu a taɓa yara sun taɓa shi a zo a ci abinci sai a yi ta amai da gudawa sai a yi ta cutuka.
4: Ba ma wannan ba ma idan aka yi wannan ruwan farkon ma lura idan ka duba in ka saka mudubi in ka duba mudubi wannan ruwan da yake a wannan nashi ko na tirli da yake tasowa to tasowar da yake yi wadar da yake fito da ita ana shafa to za ga ciwon shafa za ga ciwon wato wannan shakar da za ka yi to idan ba Allah ne ka darta ba sai ka ga ciwon ka kala kala yana faruwa a zai to don haka shi sa ake kiyayewa mutukar da mutanen da idan sun gamu damuna ta gabato za ga ciwon unguwa unguwa ana yin yunkuri a tanki a barkin mu gudanar ruwa gidaje a mai na shi kun jefe ai ta feshin magunguna sai da wani kafa ga in kaga damu ta shigo sai ya ta kai lafiya amma a yanzu sakacin mu kuma yadda kai wannan magana sakacin mu da sauran kawai ruwa a zuciyar mu